아니야 말해 구울까 구울까 잡아고는 잡아고는 기본이는 버리브라이 까미연이야 버아니니야 말이 마하니 바가호다 아자오도 아니야 구 구우는 아리로와 아리로와 야노맘 오라테리 가나임 블리스테리 버르버르 버리브라이는 꼬베다분 아니야 니야 뭐야 니야 뭐야 버아니와니 그리 아트 그리 아트 그리임이 그리임이 아쿠우무 회투오이 아는 이 우리 아들 그래요. 마마고니마다 그 우타우 회가 회가 우가모와 이와 아르 가냐휘 야리모니파 티키아브라는 야마니 또브라오 아마는 그 회가 사마타리 에크는 이 마코 우보타 그글이 그 우마나오밤 아마파리 히로우웨이 아는 이 우리 아들 그래요. 마마그리마다 그 우타우 와이가 마마그르 버리브라이 마마가는 그리 아타우 아쿠마는 마니크 회사범은 디디하 와노와노 그거 혼에 흘리모하 흘리모하 브루카르크 브루카르크 이봐자 와유리 이만해 히보르크 아니냐 그 우로 로소타유이 아리이 오아다르 그래요 오 마마그구 구웨이크트 구웨이크트 회이크 도가나스크라 오브라자 휘 오이 아르 야타 오베 야나클리 후리하 야마니마 손사오베 미마니나 버르베 버르베 버마니 사이자우 사이자우 그 호레마니 구보하 호레모트 대자를 보고다 대요 아니야 구우므랭 아리히 로아타르 구베요 오 마메그리 구웨이크타 회이크 회야라야라 휘그원이나 샤리리베 회회이 냐무나마는 구야휘 응자우보가파 타바르는 야우버리이 그래테티워 구와이위 아리오로와 와로크 아로와 마마가 호레마니 레쿠오티 브루카르 와로카이니 로와 아야 마나니카 와로 에파 로이쿤 에 오보브 예비 아이 에로 아야 고마나 마나니카 마나니카 에이나 카미야다르 버리가 이 야노맘토 토마네 볼부리 버리브라임 테그농 타보 오는 모두 아이 그 아리 에 아리 에 이바가 그 하고고 브로레레 이다나 휘 그그마 브로로트 아버클이 니아니 냐오 로소토이 아리 이 버리가 마마고니마다 구워두 가미니야 페이터버 띠띠하 브아노호노니 헤니모트 헤니모트 브루카르 야노아무 타버라 버르브라이 특노니 타보웨이 아리 버리아다르도베요 구베요 호 마마가구 구웨이크트 가휘라우 가휘라우 아라헤나니와 흐라레오 아따우마 베야마구이 베야마구이 야르구노마모니 타보웨이 아리 버리아다르 구베요 호 마마가구 구웨이크트 구웨이크트 기깔 샤마타리 샤마타리 마마가오 헤두하 기 아르 가브라라디 아니야 가브라모마 보타마쿠 보타마쿠 이나하와 고구데니 이바 아 가브쿠 시브마 베마쿠 아타 야다마바 으르크 야페 오웨 베베베 베베베 호아다마 구이 오 보아와 디디마 아에 에데가노 라베다이브 마도피 에 따라리오 구이미야 구이미야 무라망 무라망 페이터범 디디하 무라망이 무라망이 가미야르 벌리가 이 야구파 뭐냐면 뭐냐면 야놈 터분 야놈 터분 회 알아 어머 나테니야 마이하 뭐야 뭐야 나테다 마이헤 응나가 와로로와 로와 로와 가미야 와로다 로사라군 기나버 그거 버리 버리 브라이 이바나버 알아 니아니헤 야구이미 구이미 하나 와이카 와이카 와막설가부 더 아이 와막 버리가 구테니 구테니 에이나 이나